0: 그러나 chances are 오늘 직전 센스 게임 1,000,000 and B220 나트카이너 2,199.
1: 브레이언 2,129, 메인체인 2,300 나트 캔슬, 스피드 리스트릭션.
0: 2,300 나트 캔슬, 스피드 리스트릭션, 그래, 2,199.

0: 본격 크레네아 711 디펜스리 플라 레벨 150 바이 그립 인포메이션 엑스레이 대 리퀘스트 런웨이 34 레시드 퍼포먼스.
1: 크레네아 711 레벨 엑스펙터 아이레스 런웨이 34 레스트 아프로스 퍼포먼스 크레네아 711 에코 아라이버.
0: 익스펙트 런웨이 34 레스트 댄 스완프 에코 아라이버 크레네아 711.
2: 비어스타 맨 아빠 오비 스페인어 세븐
0: 나 패싱 플라 레벨 157 크레네 세븐 하나 메인 플라 레벨 150 크레네 세븐 하나

0: 本校車道 650 안티환트로 커브 앤 스피드 리스트릭션
1: Cancel curb and speed restriction on 650.
0: 8000.
2: Everything 8000 here, 10-3.